0: 失手了！快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 这种卡簧枪比较小巧，它只是为了调虎离。
1: 将军，这件事情我们已查清楚了幕后主使。